사다롱 아반스롱나 토마나 오퍼나코스네 후랑시 자자 오늘세니 오늘스타니니 후랑 나통통 도아파롱 아카스바니 도라겐드로 테기 오늘산시다이 나트라카도 나트라판케 오너로티니 스와다종 따세니 또이사 오케닉 달라이 바 아이볼리 포럼짓 따라 니파 이티 사나 던모이 아로 발리아타 나트스와다 바레 사이사

나 희망다오 딜리와리 girlfriend 솜니깃 코크 나소나만 나하다오 헤브로 솜니깃 코크 낭스카나만 겐원 우딧나란 아로 미카싱니르 응바기 동아로기타라 비르주 야깃 쿠나 희망다오 크나소나만 겐

노코바나 가족베 메탈라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수모요 헤로 상마 아루니돌니 기트랑코 다나 시망나 가마타가하 이안 아카슈아니 투라 수모이다 아탐니 도칼라치 바중아하리아 수모요 다나 시망나 차담베랑니 프로그램모 파디넨 마락니 타리그파 프로그램 Tracing the Roots Nigaman, launch Kagapako Hajalgrini Kogrup Talk with Sini, September Jani Sathariko, District Auditorium, Ung Atangapa, Radio Report Kok, Nangnamagin.

차단 배랑니 프로그램은 단 시망 사친 마락니 기트랑코 크낭남 나하 로 차단 배랑니 프로그램코 왔다니 소매랑 바 야논 보나하 얀 아카시와니 투라 소매 다왈니 스니바종 아하 토키 하우스 프로그램은 단 시망 등탕탕 힌디 필름니 기트랑코 크낭남 겐 스캉판 시망 밀리 필름니 기트코 크낭남 겐 기동아 바리 수니 수니 해 아르얀 키쇼르 쿠마니 릉가파 기동아